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하시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이 아침 우리를 웅장하게 초대하시는 그 손길을 찬양 속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젠트리의 찬양으로 How Great Thou Art. 앞서 들으신 곡 인치엘로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의 첫 곡 크룩스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오늘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과 매일 또 이 시간 함께하면서 클래식을 한두 곡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클래식 연주를 음원이 아닌 라이브로 소개해드리려고 잠시 후에 여러분께 멋진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사랑하는 클래식 악기죠. 첼로로 여러분들께 섬세한 감성 있는 연주를 띄워드리려고 첼리스트 홍승아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라이브 연주로 첼리스트 홍승아님과 함께 오늘 어떤 음악 감상하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이번 주까지 이렇게 클래식 그리고 다양한 음원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성경 낭독까지 이렇게 만나보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멘트를 많이 걷어내고 여러분들께 찬양 위주로 60분을 풍성하게 채워드리려고 또 다른

분위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찬양만 가득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 갖기로 하고요. 오늘 라이브 첼로 연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이스 마할리아가 불러드려요. His Eyes on the Sparrow.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9번째 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며 신자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곳으로 이끌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21절, 21장 1절로 21절을 요약 발췌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일곱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 그 봉인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대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 맺되 달마다 과일이 맺혔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됐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값없이 마음껏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첼리스트 홍승아님과 함께하는데요. 오늘 첼로 연주 라이브로 감상하시면서 특별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홍승아 선생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홍승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극동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0: 아침 이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연주 사실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거의 저희가 아무리 일찍 한다고 해도 마틴의 콘서트가 11시에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시 되니까 네, 조금 이르긴 하네요.
0: 그렇군요. 부산 극동방송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해 주시는데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직접 한번 해 주시겠어요?
1: 네, 저는 일단 첼리스트 홍승아고요. 올해로 첼로를 30년째 네, 하고 있는 첼로를 조금 오래 한 또 부산 낙동 아트센터의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서울과 부산을 오가시면서 네.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수상경 능력도 아주 많으세요?
1: 저요? 네. 조금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신앙생활 함께 또 병행하시면서 또 악기로 또 연주 활동으로 또 그 반경을 넓혀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오늘 홍승아 선생님과 만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시간 마치면서 꼭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클래식을 꼭 한 곡씩 한두 곡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홍승아 선생님께서 직접 첼로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연주로 선물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짧은 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어떤 곡 소개를 해볼까요?
1: 짧은 곡이요?
0: 네.
1: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라는 곡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백조가 사실 저희 2주 전에 우리 네. 방송가족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1: 아, 정말요?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연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프랑스의 작곡가 까뮤 생상스가 이 동물 사육제를 썼는데 오늘 제 13곡 백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상스가 이 곡을 자기의 생전에는 공개하지 말아라. 단 백조만큼은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만 오늘 생상스의 백조 첼로 연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첼로 연주 여러분 라이브로 또 감상하시니까요. 우리 홍승아 선생님 응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와, 네. 정말 첼로가 이렇게 멋있는 악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백조를 제가 한 2주 전에 음원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첼리스트 홍승아님의 라이브 연주로 생상스의 백조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첼로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아. 이 악기 소개 좀 해주세요.
1: 일단 첼로는 라디오로 들었을 때 더 특별히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사랑스러운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이 백조를 들으니까요. 우아하게 물결치는 이 피아노 반주 그리고 첼로의 깊고 따뜻한 선율이 마치 이 백조의 우아한 날갯짓처럼 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주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이번에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또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인데요. 네, 보통 프렐류드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오늘은 라디오에서 전곡 연주를 드물게 하지만 애청자들 분들께 짧은 한 토막이 아니라 이 깊은 풀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클래식 음악의 구약성서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총 연주 분량이 몇 분입니까?
1: 한 10분, 12분 정도 제가 라디오 버전으로 반복을 빼고 네.
0: 네네. 사실 조금 더 사실 긴데 네. 여러분들 듣기에 좀 더 심플하게 오늘 편곡해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나 방금 들었던 피아노 반주도 없이 오롯이 첼로 한 대만 채워주는 그런 소리인데요. 바흐의 오늘 이 음원을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1: 이 바로크 시대의 춘곡 모음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바흐는 춘곡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 삶의 다양한 감정과 또 기도의 모습을 첼로 한 대에 담아낸 곡이라서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곡은 사실 악보로만 전해지다가 천재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극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번 조곡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첼로가 뽐낼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매력을 무반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기도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초대해드립니다. 첼로의 홍승아님입니다.

0: 나 브라바. 와, 정말 숨죽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첼리스트 홍승아님이 라이브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첼로 조곡 제1번 G장조 BWB 1007번 찰로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5개의 전통적인 바로크 춤곡 그리고 하나의 전주곡해서 총 6개의 곡으로 구성된 곡이었는데요. 이 프렐류드부터 마지막 6악장 지그까지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곡을 미샤 마이스키 버전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주곡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홍승아님 버전을 들으니까 왠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연주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1: 저요. 일단 숨차네요.
0: 아니, 숨차다는 말이 네. 맞는 게 연주하시면서 사실 이 호흡 소리가 잔잔히 섞이잖아요. 이 네. 무반주다 보니까 네. 이 호흡 소리가 호흡 숨을 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마저도 하나의 음악이 되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전주곡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지극까지 한숨으로 크게 이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숨차게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0: 오전 9시에 저희가 이런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제1번 G장조 BWB 1007번 1악장 프렐류드 2악장 알르망드 3악장 쿠랑트 4악장 사라반드 제5악장 미니웨트 6악장 지긋까지 여러분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저 불러주신다면 언제나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를 오면서 네. 이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 음악이 참 누군가의 마음을 꼭 위로하게 해주세요. 상처난 사람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지친 분들께는 또 다시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연주를 했는데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 그래서 네. 네, 오전 중에도 불구하고 네, 행복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간증과 함께 오늘 홍승아님의 영성 깊은 따뜻한 첼로 연주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9509님 바흐 1번 조곡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홍승아님 멋진 연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와주세요 라고 부탁해 주셨고 홍승아 선생님 오늘 아침에 너무 멋진 연주 감사하고 생상스 백조 와 이런 곡을 저희가 라이브로 듣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 이런 멋진 연주까지 감상하다니 큰 복이에요 하시면서 5843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자주 오시기로 약속을 좀 받을까요?
1: 네네네 저 또 불러주시면 또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0: 기도 제목 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저의 건강과 네 이제 심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홍승아님 이 부산 교계에서 또 연주 초청을 하면 많이 다니실 생각이시죠?
1: 네, 너무 불러만 주신다면 달려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클래식만 소개했지만 많은 레파토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첼로 연주로 또 초청할 무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극동방송으로 첼로 홍승아님 모실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주 오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첼로 연주 함께 감상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연주자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울림을 준다는 것. 마치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런 묵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저녁 7시에도 202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가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익산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도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은 정말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예수님의 긴 여정,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찬송가, 복음성가로 60분을 멘트를 라이트하게 줄이고 가득히 채워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요. 개인의 묵상과 경건 시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가슴 아빠 이별로 인해서 사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빠가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 만나요 라디오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아빠가 이겨내셨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천국에 보냈지만 그 믿음의 유산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극동방송 애청자 음은정 집사입니다.
3: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음은정입니다. 평촌에 있는

0: 서울에서 희주학교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황덕영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예요. 복음과 말씀, 항상 기도 이 부분을 깨워주시고자 항상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열정적

0: 제게 스치면서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종은 이 주파수를 왜 아직까지 나는 몰랐지 하면서 공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속 듣게 됐지요. 그때 저도 사실 말씀에 있어서 좀 갈급한 면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하나님 때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 연결 이렇게 또 듣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제가 애찬 문자가 됐다 그럴까요? 이제 보통방송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보통방송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종종 있었죠. 네.
1: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말씀, 한 줄의 찬양을 통해 그 심령이 움직여 극동방송의 왕 애청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청자는 또 다른 애청자를 극동방송으로 초대하게 되죠. 극동방송이 주는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이제 주일에 이제 목사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지지만 주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매사 순간순간마다 이게 집에 오면은 그냥 의뢰꺼 자동적으로 이제 극동방송을 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게 되고 그때 들려오는 그런 멘트와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금은 순간순간 깨어나게 되는 시간들로 채워지죠.
1: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극동방송. 그래서 나도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친구가 됩니다.
0: 약속하지만 네, 좀 사실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극동방송을 들으면 저로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전파로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네, 뭐 내세울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물질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 나를 살린 이 방송은 다른 영혼도 살리지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발적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0: 사랑하는 아빠, 가장 소중한 아빠와 이별로 인해서 사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빠가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 만나요 라디오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아빠가 이겨내셨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빠가 주신 그 믿음에 저희들 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저희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또 천국 소망과 또 부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엄마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리 있게 잘 지내고 그럴게요. 아빠 저 너무 사랑해 주시고 늘 아껴주셨는데 아빠 너무 많이 생각나요. 아빠 사랑합니다.
1: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또한 깊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 유산으로 음운정 집사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0: 다음 세대에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정말 믿음이 잘 세워져서 시댁 식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하는 저희 조카가 정현 조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내병구현으로 좀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비전과 계획이 있을 걸로 네, 믿어요. 우리 반드시 우연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조카 되면 좋겠고요. 예, 모든 저희 자녀, 또 조카, 또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음운정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유치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먼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독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이 많은 경우에 그 귀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귀신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한이 많아가지고 그죠? 이 구천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마귀. 그죠?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그 쫄개들이 귀신의 영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어가기도 해서 병이 생기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은요, 마음이 약한 마음, 혹은 상처가 많은 마음, 혹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노가 넘치는 마음,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 또 혹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마음을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을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귀신은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세상의 끈이 묶여서 이곳에 나와 있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에서 다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오면 사실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귀신,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육체의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의 많은 육체의 병은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몸이 병들듯이 육체도 마음도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병이 들면 뭐 암이나 혹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면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의 병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많은 병이 마음에서부터 오고 그 마음의 병은 사실 육체의 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마음이 병들면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사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내 마음에 막 생기는 거죠. 마음이 병들면 미워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지고 가족들도 미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미워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그 분노가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에 생겨서 나를 지배해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은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러면 뭐 암, 그죠? 혹은 어떤 심혈관 계통, 뭐 심장병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거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래서 절망.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낙심해. 낙심이라는 날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명절에 이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소문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호숫가로 여러분 연못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서로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몸에도 병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가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거기 갈 수가 없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서대로 설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고쳐주려고 온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치유하심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은 풀지 못한 섭섭함과 분노로 내 인생에 대한 분노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풀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몰려옵니다. 평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여전히 분노가 지배하고 절망이 지배하고 여러분 원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병든 마음을 고쳐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돈 내고 2만원, 3만원 내고 들어가면은요, 바가지를 몇 개 줘가지고 안에 들어가 바가지를 막 깬다. 단지도 줘가, 단지도 막 깨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마음의 치유는 그런 데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미운 사람 바라보면서 바가지 깨고,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단지 깨고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마음은 치유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 시작. 예.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깨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은혜가 뭐냐 하면은
받을 자격이라는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죄인인데 라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내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먼저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기대하고 그분에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한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광명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늘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마다 좀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늘 슬퍼요. 나 같은 죄.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우리는 뭐? 나 같은 죄인. 미국에서는요. 놀라운 은혜.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어두워요. 너무 무거워요. 늘 죄인이라고 울고 회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한국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부활을 안 하셨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고쳐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은 이 병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웃긴 질문이죠.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병자에게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까? 낫고 싶습니까? 이게 웃긴 질문이잖아요.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고침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어떤 분에게 가가지고 계속 누워 있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질문 안 할 거예요. 낫고 싶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웃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여러분 아주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로 한번 되도록 진짜 한번 대답해봐. 너희 마음에 진짜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네가 지금 이 베데스다 우물

나에 와 있지만 너의 마음에는 정말로 낳고자 하는 의지가 네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네 안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봐봐, 너의 진짜 문제는 너의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38년 동안에 아파왔던 것도 문제가 아니야. 너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진짜 가진 정말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야. 너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마음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너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듯이 그의 마음의 병을 드러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칼. 칼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 칼의 역할이 뭐예요? 칼이 들어가면은요, 우리 히브리서 14장 22절에 보면 좌우의 날숨근과 같아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칼이 들어가면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 영, 관절, 골수가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이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관절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제 관절이 보이세요? 여러분, 골수가 보이세요? 보이면 이상한 분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숨겨져 있는 마음의 질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너의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아내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고, 너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너의 마음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칼과 같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막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평안을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골문 곳을 잘라내고, 여러분, 고름을 터져나오게 만들고, 감추어진 거 수술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찔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수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나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나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골문 것들이 터져나오고 내 마음이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까요? 세 번째는 순종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으면 빨리 대답을 해야죠. 그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를 줄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얼마를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빠 요새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 자리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요래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면은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말 안 하고, 아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내 순서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끄럽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요래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변명하지 말고.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앉은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누워있는 그 자리, 그 침상 개고 들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못하겠다 말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려고 딱 일어서자마자 힘이 들어갔고 병이 고침받아서 일어나게 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순종이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한번 합시다. 성경 공부도 할 겸. 순종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요, 네 병을 네가 고쳐, 네가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성경을 보면 뭘 하나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지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나는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떠서 채울 수는 있어요. 물고기 두 마리에 오병이어로 여러분 내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저는 지금 3개월째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은 뭐냐면 저는 특별하게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함부로 안수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란 이 고신교단은요 함부로 안수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데서 자랐어요. 거기다 저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래가지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몸에는 손을 안 대려고. 근데 저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저에게서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냐? 매주 왜 하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한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는 매주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너는 선포해. 그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 목사님 매주 일어나가지고 앉은 사람들 뭐 치유기도 하고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니 목사님 코부터 고쳐야겠는데요. 그거 훌쩍거리지 마세요. 그래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문제는 있으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떤 헌신도 안 하면서 헌신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한 영혼을 예수 믿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더 안 되잖아요. 남의 자식은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더 안 돼요.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는 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오히려 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 할 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0: 여러분은 낳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람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러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둡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상처로,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다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서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새 소망을 주셔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격려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영택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권사님. 네. 더운 여름철에 잘 지내셨죠?
0: 네, 목사님. 네,
1: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0: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시편 34편 6절 이하를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둘러진치고 건지시고 역사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친히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는 데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마음 놓고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네, 8월 14일 금요일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7087님 보내셨어요. 목사님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친정어머니 골수검사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림프암 3기 골수암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적혈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항암도 할 수가 없고 위험한 순간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치료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예상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아직도 불상을 놓고 기도하고 절에 나가는 저희 어머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음보다는 체념이 먼저 생깁니다. 81세인데 저희 친정엄마 이름은 배순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저도 어제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네. 96세 되셨는데 항암 네. 중이신데 폐렴으로 옮겨가서 이제 항암을 중단하시는 중인데도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래요. 많이 울고 돌아왔거든요.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7087님 여기에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는 그런 심정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7087님부터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0: 아멘.
1: 성경의 잠언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먼저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확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기도할 때 부모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그 자리에 없어도 치유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도 약함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치유하심에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이 답답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친정 어머니 우리 배순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는 것 믿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진정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지나온 삶의 모든 경험한 것들과 또 이방 다른 신을 섬기고 절에 다니시고 불상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버지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

0: 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는 모든 악한 질병의 근원, 암세포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을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녹아내리고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하는 따님 이 7087님에게 아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그 이름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어머니 되기를 원하는 따님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165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가 정밀 검사했더니 망막 열공으로 바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의 사명을 주님 원하시는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네, 1652님 피아노 반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사를 받으셨네요. 달란트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검사 후에 이 망막열공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 재발하지 않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1652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눈을 지으셨사오니 눈의 모든 기능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모든 망막의 상태를 시술을 받았는데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영혼도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시력을 그리고 몸의 모든 기능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계속해서 53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의 아들이 대학 시절에 우울증이 와서 현재는 30살이 넘었는데도 정신세약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10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더 증상이 심하다고 하네요. 예수를 믿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그래요. 안타깝죠. 참 30살이 넘은 아들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네요. 이제 참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믿음 그대로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맡기고 구하며 믿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하신 손을 내미셔서 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338님의 간절한 기도를 그동안도 들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기의 역사가 아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아멘. 주시어서

0: 정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을 내미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0933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야동산교회 서영택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6844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교회 16일에 거제도 전교인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1: 목사님 뭐 저희가 다 네. 수련회 때 어릴 때부터 은혜 받기도 하고
0: 그렇죠.
1: 수련회 때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수련회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수련회가 너무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0: 그래요?
1: 목사님.
0: 네. 참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가 참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정말 심령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6844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8월 16일 거제도로 수련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내시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세계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심을 주님 마음에 묵상하며 소망합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6844님이 섬기는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내실 그 약속이 은사가 부어짐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서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0582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삶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제가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슬픈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그래요. 40년 넘게 사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시겠어요. 이 소망의 기도에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시면서 값을 주고 삼바 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 진리로 우리를

0: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얼마나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0582님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미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0582님의 심령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구석구석마다 사라져야 될 것, 던져버려야 될 것들은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삶이 본이 되게 하셔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할 때 아멘. 놀라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주님 말씀의 빛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빛을 뿌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607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그래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이 기회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6079님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도 주님이 이미 들으시고 계획하신 경영하심의 손길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리더들이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린 심령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이우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함받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다 죄인데 그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우리는 볼 때 그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도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믿다가 낙심했다든가 쉬고 있다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교회가 세일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예수 믿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우리가 죄 짓잖아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 말은 거짓말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뭐 나 다른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고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제 아유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데 좀 이제 자유롭게 죄도 짓고 좀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죄를 이기해 주세요 하고 죽기로 자꾸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표시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죄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첫째,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뭐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막 비방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았나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보세요. 한 번 비쳤어요. 은사를 뭐요? 맛봤어. 성령에 참여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겁니다. 한번 비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맛보는 게 아니고 은사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말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찬양도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 이런 사람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알아. 아,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안다고.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죄를 지어서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는 한 명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증거 말하는 겁니다. 증거. 나는 그냥 믿는 거 맞아 맞아 이러지 말고 증거만 두들겨.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5절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23절 제가 인용하는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확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도록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도록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도록 감화 감동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러면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안 믿고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을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안 해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 거부한다.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서 농사를 하고 먹고 살고 물을 마셔서 시원하시고 생선을 먹고 목사님 하나님이 생선 주셨습니까? 네. 아니 어부가 준 것 같은데 어부가 바다에 돈 던져놓고 낚시하는 거 본 사람 다 그냥 주고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은 농부의 수고 어부의 수고 값을 주는 거지 하나님은 다 그냥 주셨어. 가장 귀한 영생도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마귀 생길 거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나온 거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오히려 그때부터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듣고 표적 보고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받고 물 위로 걸어가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런데 안 믿어. 예수님 책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들으면 네가 불쌍하다니 이럴지 몰라도 참 불쌍한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을 보고도 억지로 믿기를 싫어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무슨 죄를 안 지어?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안 짓는다. 아멘. 왜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안 지어요? 성령 이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죄를 안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던데 아까 그랬죠. 비침을 받았지. 참여한 바가 되었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가 또 뺏어간다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가 뺏어가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마귀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줍니다.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럼 약속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다. 아들 안 주셔. 다음에 또 이스마일이나 후사가 아니다. 안 주셔. 안 믿으니까. 99세 때 믿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줬는데 언제 이루어져? 믿고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지키고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에이, 성경이 안 이루어지네. 뭐 아니에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을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또 불신앙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럼 자꾸만 그래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난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 이러면 이제 마귀가 자꾸 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울해지고 빠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입니다. 자녀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만지지도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수술하고 나와서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몸은 아프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고 감사하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통해서 구원받은 걸 제가 믿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믿었어. 여러분에게 전해줬어. 그런데도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큰 복을 내게 주시다니 믿으니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전도한다고 애쓰고 이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절망하고 자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단에 속해 있는 영향권이 있다. 우리 세상을 보면은 학문이든지 놀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뭐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0.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입니다. 이 본향같이 이거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그러지 마세요. 나그네가 뭐 그 어떤 여행 가서 목숨 겁니까? 저 유럽 여행 가서 주고 집 사놓고 온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안 달라 할 테니까. 안 삽니다. 호텔에 있다가 오면 그만이지. 거기 집 사놓고 뭐 해갑니까? 집이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나그네 인생에서 이 땅이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픈 사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아파 보니까 유익한 것도 많아요. 왜? 죽음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야, 내가 갈 하나님 나라, 내가 갈 곳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지옥 갈 것 같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것은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있던 어부 예수, 사람들 볼 때는 목수의 아들, 무식해 보이고 손도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그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흠말만한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볼 때는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뭐 그리스도의 택이 없다, 택이 없다. 사람들 볼 때는 흠말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 있다는 걸 몰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구원이 뭔지 몰라. 바울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고 영어 많이 알고 시험 잘 치고 좋아요. 육신으로 살 때 좀 도움이 되지 영어 잘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미국 사람 다 구원 받았겠네.
과학자란다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0: 맞죠? 세상의 지식 다 가졌다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식하지만 예수님 안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은 우리가 응답받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흐떻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뭐 인류 대학 가고 막 그런 정도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그런 정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이렇게 우상에서 멀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영생을 얻은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 그거 너무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그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 권력,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에스가 파축의 장례 명물을 받았더니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돈하고 명예하고 권력하고 사람하고 쾌락하고 인기하고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운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끼리 삐끼고 눈 꼬시고 그럼 까자미 눈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뭐 원수된 것 김치나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아, 오늘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 예수 못 믿겠다. 그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얻으면 모든 것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마음에 잔치가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지켜서 끝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된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제가 만약 많이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 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묻는 제가 그럽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죄짓고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으키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 부화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열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한 평화 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사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됐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예성부흥사회는 해마다 부흥송회를 이어오며 43개에 불과했던 교단산하교회를 1200여 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용호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저녁 집회에서는 팀룩 워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부터 신선식품까지 담겼습니다. 배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각각 3시간씩 이어졌고 골목이 좁아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경차가 대신 들어가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교회 갑시다교회 이성무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에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는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 공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 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ABC

썸머 스페셜 예스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참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 봤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이 많은 열차였는데요, 한 할머니께서 서서 가고 있는 모르는 3살짜리 아이를 보시더니 부르셔서 무릎에 앉히시더라고요. 아이도 힘들었는지 할머니께 달려가서 푹 앉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죠. 뭘까요? 바로 축복! 축복입니다. 시간 그래서 특별히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전하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할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도 채팅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전달하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성령의 파도 윙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5분 3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는데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는 여수에서 오늘은 익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한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7시부터 익산의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말복인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33번님께서 더운 여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랑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진하게 하시면서 어린이 찬양 너는 꽃이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죠. 이 폭염 있는 여름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3번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말복이니까 뜨끈한 삼계탕이나 고기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진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고생 많았어 하시면서 진하게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볼게요. 133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너는 꽃이야,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0: 개들아 밥물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복을 맞아서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5235번님께서 이 시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형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된 가정을 세우고 항상 나에게 삶의 본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일단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5235번님의 형님께서는 참 동생에게 멋진 본이 되어주셨나 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4277번님께서도 예스 오늘도 출첵합니다. 시편을 요즘 묵상 중인데 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니 더더욱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선곡도 넘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침 또 시편을 이렇게 묵상 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함께 묵상하며 낭독하고 있는데요. 벌써 29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때로는 아멘으로 그리고 때로는 잘 읽었습니다 라고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함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소리내어 읽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은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빨간 약입니다.

스페셜.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5분 37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복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전하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3644번님께서 오늘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생신이신데요. 두 분 생신 축하드리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먼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 정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며느리 그리고 딸이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복을 맞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에 문자를 받고 있었는데요. 5344번님께서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조순옥 할머니랑 계곡에 놀러 왔어요. 온 가족이 방송 들으며 계곡에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 무더운 날씨에는 계곡만한 게 없죠. 조순옥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주님과 함께 평강 누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정복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해요. 우리는 간혹 죄악이나 세상 유혹에 대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연민을 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영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더욱 담대히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3절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 이 땅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서 보듯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철저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욕심과 유혹, 우상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해요. 여기서 성민은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땅도 없고 인구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8절이 말하듯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신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공짜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거나 잘났다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대며 교만해지진 않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속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친구의 구원과 돈 사이에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하다 보니 제게 돈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펀드 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금세 모이자 욕심이 늘어나 투자금은 어느새 7천만 원으로 불어났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률만 바라보며 재물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폰지 사기를 당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친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때 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꼭 오겠다며 저를 포함한 고객들 대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언젠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중 펀드 매니저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돈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기쁨보다 원망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의 재물우상을 회개하게 하시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 전도 축제 때 친구와 배우자, 아기가 함께 교회에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는 8절 말씀처럼 재물의 종으로 살던 저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되풀이하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0: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막고 징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보응을 통해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조건 없이 택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단들을 헐어내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형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 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내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에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신앙의 믿음의 가진 자로서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좌우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인도 원수도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거운 것을 깨닫고 죄사함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개 용서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해지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모든 일에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자기

0: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은 있어야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살피라.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나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는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도 각기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성이고 타당성 있고 그 진리를 알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이런 해방은 무지에서 해방이지 죄에서 해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이 자유의 해방감은 정신적으로도 공부를 각기 많은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롭게 또 자꾸 자기 깨우침을 줄 때도 희열을 잃고 해방을 준다 그러지만 죄에서 해방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FABC 초대석.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 중심에는 예배를 보이지 않게 섬기는 헌신된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있죠.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모셨는데요, 교회 음악 세미나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교회 음악협회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한 분씩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부산 교회 음악협회 박금호 회장이라고 합니다.
2: 예, 저는 부산 교회 음악협회 상임고문 한남식 장로입니다.
0: 네, 오랫동안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성가대 또 지휘자님들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는데요. 먼저 부산 교회 음악협회 어떤 단체인지 지금까지 사역들과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희 부산교회 음악협회는 약 50여 년 전 한국교회 음악협회 부산지부로 출발이 되었더랬습니다. 그 당시 연합활동이 어려웠던 열악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다가 부산교회 음악협회 지도자들인 교회음악대학 교수님들과 또 성교합창단 지휘자님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찬양대 지휘자님들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들과 중요한 행사들을 보면 이번에 개최되는 부산 울산 경남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위한 교회 음악 세미나와 그리고 또 저희 협회 임원들이 강사로 해서 각 교회와 지역을 찾아가는 교회 음악 세미나와 국내 정상급 오페라 주역 성악가 초청 사랑의 음악회 등 관공서, 경찰서, 병원 단체를 찾아가는 교회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교회 중창단 경영대회 콩쿨과 성가합 창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음악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산의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

0: 달려 이바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 네. 이번에 부울경 지역의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교회 음악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계기 또 취지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저희 교회 음악 세미나는 2007년 처음으로 1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지방도시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기관이 없었고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을 다녀와야 했는데 3박 4일 동안 장기간 동안 이 지휘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오고 가는 시간과 왕복 교통비, 숙소 문제, 식사비 등 여러 가지 등록비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서울 세미나에 다녀온 분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가 부산에도 서울처럼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서울에 안 가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휘자들 위하여 이래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지휘자들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서 각 교회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필요한 그런 지휘자들도 훈련받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개최되는 교회 음악 세미나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 8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해운대에 위치한 수영로 교회 1층 평강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장인 세미나 장소와 다르기 때문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리고 커리큘럼으로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먼저 본 강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등록 및 개회 예배를 드리고요. 첫째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CCM 합창곡집을 통한 박지훈 교수의 강의로 오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요. 점심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먼저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40분 동안 4개 합창단의 시범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오후 강의는 다른 성가 합창곡집을 통한 강의로서 이기균 교수, 김강규 교수, 김경희 교수로 이어지는 세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반주자들을 위한 반주 강의도 마련이 되어 이화영선 교수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세미나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보너스를 드리는데요. 세미나 개최 하루 전날인 8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특별 강의로서 지휘자 마스터 클래스가 열립니다. A반과 B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알찬 구성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강사진들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강사분들이 섬기게 되시는지요?
2: 네, 강의를 맡으신 강사진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김경희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김경희 교수는 한국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국내외의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청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훈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훈 교수는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와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500여 곡의 합창,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을 작곡했으며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기균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기균 교수는 경성대학교 지휘교수로 정년을 하고 현재는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로서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지휘교수로 또한

0: 서울의 고려 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규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김강규 교수는 부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와 전국시립합창단 연합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국제합창제예술위원장으로서 숭인문화재단 예술감독과 부산시즌오페라 합창감독 등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법 강사로 이화영선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이화영선 교수는 부산반주연구회 이사와 문화예술어깨동무 대표를 역임하면서 현재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릴 것은요. 올해 강의 프로그램에는 영성 세미나 강의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모신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영성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영성 있는 강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1: 네. 방송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번 교회 음악 세미나 나도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시 장소 한 분만 더 짚어주시죠.
2: 예, 이번에는 우리 수영로 교회 찬양위원회와 함께 우리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수련회와 같은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등록 사전 등록은 8월 25일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일 등록은 9시 반까지 오셔서 그 수영로 교회 로비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수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이 지휘자, 반주자, 또 성가 대원분들 함께 하길 바라실 텐데요. 접수문이 혹시 어디로 받고 계신가요?
2: 예, 전화번호는 010-5556-5736으로 전화로 등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분들은 직접 당일날 수영록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교회 음악 세미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부울경의 목회자분 또 찬양 인도자, 지휘자, 반주자님들, 성가 대원분들께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죠.
2: 네. 찬양대가 살아야 찬양이 살고 또 찬양이 살아야 예배가 또 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이 있듯이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참 사역이 중요합니다. 찬양대는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의 사역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사역자들의 자리는 귀하고 참 복된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여름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와 같은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찬양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을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찬양대 위원장님, 대장님, 지휘자님들 또 찬양대원들 우리 세미나 이 기간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 노력하고 애쓰며 또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올여름의 극심한 무더위도 참으로 힘들었지만 극동방송 애청자와 여러 성도님들 더 힘들 내시고 극동방송 후원으로 저희 부산교회음악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교회음악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어서 교회음악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을 비롯한 찬양사역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교회 음악 세미나가 8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요

0: 청록교회 1층 평강홀에서 열린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교회 음악협회 박금호 회장님, 한남식 상임고문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대개 가장 이성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보이는 길을 찾아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장인 엘리멜렉은 결단을 내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먹을 것이 풍족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현실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모압으로 가는 길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타협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고향에 남은 자들은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엘리멜렉이 먼 나라에 머문 건 역시 처음에는 성공적인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거기 살더니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저 거류, 즉 단기 체류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영구 이주를 결심하여 정착했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시대 흐름에 떠밀려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삶의 원대한 영적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두 아들은 회개하고 고국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에 계속 머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보다 모압의 전망이 더 밝다고 보았고 약속의 땅보다 타협의 땅을 더 편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세의 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불순종으로 향하는 길은 이처럼 종종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곳에 거하게 되면 그 삶을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나오미의 모든 세계는 무너졌고 그녀는 이방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룻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오랜 세월 쓰라린 경험을 한 나오미는 마침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사시대 일하시는 하나님은 심판과 복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자들은 쓰라린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용서와 풍성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룻기 서두에는 회개함으로써 회복된 예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죄로 인해 겪었던 기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베들레헴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나오미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완벽한 폐허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를 두셨고 그 안에 미래의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지만 방황하는 죄인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로 결론을 맺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과 저주의 형태가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이고 외형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실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으나 결국 생명의 길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백성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의 희생자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보다 크십니다. 나오미 역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떠나 방황했더라도 길을 돌아서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역의 길에 오래 머물렀던 자라 할지라도 돌아갈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향방 없던 방황의 길은 집으로 향하는 거룩한 여정의 첫 걸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 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늘의 양식을 포기하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약속되지 않은 땅이 제공하는 가짜 풍요는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이고 쉬워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더 좋은 떡을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불순종하며 금지된 길을 모색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길가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혼자 외롭게 돌아오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맞으러 달려 나오십니다.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모압의 거짓 축복을 찾아 떠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약속의 땅을 떠났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잃고 비워질 때 느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에 공허함을 깨닫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0: 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로 우리의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헐벗은 탕자에게 기쁨으로 옷을 입히시고 굴욕당한 탕자를 기쁨으로 높이시며 굶주린 탕자를 기쁨으로 먹이시고 낙심한 탕자를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회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의 순간이 참 참기 힘들었지만 고난을 다 감당하고 났더니 손익계산서를 결산해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 준 유익이 훨씬 더 많더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고난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40여 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걱정거리 없는 가정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당해내야만 하는 고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게 됩니다. 야곱이 많이 나이가 든 것을 본 바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야곱

호비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잘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에도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80에 연수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자랑할 것은 무엇과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져보고 싶은 거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후계자가 될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이것을 일찍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 나는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 알고 시작하면 네 인생을 훨씬 더잘살 것이다. 그러면서 정리해 준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발을 통통 구르면서 막 애달하면서 애쓰는 것이 남는 게 뭐가 있냐?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일평생에 자기가 한 거라는 건 근심하며 뭐뿐이라고요? 수고한 게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 대단한 솔로몬도 잠 한숨 편히 못 잤다는 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발을 동동 구르며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게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살 때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살아버린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살 때는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살아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했던 사람도요, 우리가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산소 1년에 몇번 찾아가시나요? 10년, 20년 되면은 산소도 한번안 가요. 인생은 남는 것이 고생과 수고뿐이에요. 그러므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남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총량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데 인생의 결산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고 빼고 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었다는 걸 주님 앞에 가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깨달아서 아,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그걸로 위로 받으셔야 돼. 고난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스크린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고난에는 절대값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의 고난이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고통은 내가 제일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사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십자가는 다 가벼워 보여. 자기 십자가만 무겁고 느껴지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길래 예수님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왜 다른 사람은 다저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저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 참 미안하다. 근데 저기 십자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데 정그러면 가서 제일 가벼운 십자가 네가 알아서 메고 와라.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신나가지고 자기 십자가 탁 집어던져 놓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저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있어요. 보니까 자그마한 십자가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봤더니 그 십자가는 막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하다 보니까 한번 맸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메고 가다간 골병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너무 귀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또 막 찾아가요. 한참 잡는데 저기 보니까 예쁜 장미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아름답다. 아주 가서 얼른 그걸 들쇠맸는데 가시가 막 찔러대가지고 그거 지고 가는데 아파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가볍고 자기한테 안성맞춤으로 딱 맞는 십자가예요. 그걸 딱 메고서 가만히 봤더니 아까 자기가 던져놓은 그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인생은 다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메워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서 내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다른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네에게 너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인 줄 알고 감사하며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십자가 부러워해가지고 이 보석 달린 십자가 메어보고 장미꽃 장식된 십자가 메어보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 메는 것도 힘든데 괜히 남이 십자가 지면서 인생 더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지어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주님이 아셔서 미리 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으로 태인 십자가 있다는 거 알고 그게 나한테 총량 법칙에 의해 가장 적합한 십자가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절대값이 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십자가의 절대값, 모든 고난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그것도 못 이겨내? 왜 그것도 감당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함부로 그 절대값을 평가절하해서는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감당 못하냐? 왜 그 십자가도 못 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 있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아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내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려고 해야지 그것도 못하죠. 어떤 사람 십자가에 올라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는 절대값이 있어서 누구에게 공통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 띄워놔 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없다. 고난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고난엔 반드시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조차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실은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겁니다. 내 욕심, 나의 어리석음, 나의 성급함 때문에 만든 실수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주지 않았어요. 나의 실수와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그 고난을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막아주실 수 있으면서도 그냥 놔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들긴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앞으로 살면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 깨닫으시려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지어 엄청난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으면서 또 자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이 고난을 다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주는 유익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나요? 첫째는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인생 잘 나가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건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인생을 알게 돼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에요.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전에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고 남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고난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게 만들고 또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이라고 고백한 거지요. 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이 왜 중요한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2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라고 대답해라? 내가 교만했노라 말하라.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짓밟으려고 하면은 제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더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더큰 사명 감당함으로 거기에 맞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역할을 고난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냥 철이에요. 그냥 있으면 그냥 철이에요. 그러나 불에 달궈지면 강철이 됩니다. 쇠는 두들겨 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왜? 밀도가 점점 치밀해지기 때문에. 자꾸 두들겨 맞은 쇠일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 불순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교만 더러운 거다 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젊은 척 고생은 어떻게 한다?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신이 똑바른 재벌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젊을 때 밑바닥부터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훈련과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젊은 척 고생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하는 거예요. 훌륭한 조각품은요, 조각가의 정을 많이 맞을수록 훌륭한 조각품이 돼. 많이 맞을수록 더 섬세한 조각품이 돼요. 예술가의 끌지를 많이 당해야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연단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에 연단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막도 올려주시면. 다 같이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내가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내 마음에 증오가 가득해서 세상을 저주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로 내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만듭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배운 지혜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끝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해라? 기도할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고난을 십자가 밑에 들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피할 길을 보이십니다. 고난을 갖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며? 부르짖으며. 네가 고난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상처를 자꾸 바라보면요, 고통이 점점 더 세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요,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 그 상처로부터 받는 아픔이 점점 더 세져요. 내 상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투덜대요.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일 거냐,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일 거냐,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춥냐, 왜 덥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 노예에서 건져냈는데 또 투덜대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겁니까? 안 됩니다. 막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비방을 알려줘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명의를 만나서 처방을 받아야지, 비싼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극한 노뱀 바라봐서 나?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안만. 왜? 교만하니까,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요. 그 노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마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 이분이 강의를 잘하고 소문이 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 마침 파리에서 장 바니에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하는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장애인 컨퍼런스에 세미나에 와서 좀 강의를 부탁해요. 시간이 되니까 나우엔 교수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자기는 하버드 대학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장 바니에가 붙잡습니다. 교수님, 이와 똑같은 공동체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만들려고 합니다.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8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교수님이 좀 선 맡아주시겠습니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놓고 거기에 가서 남은 인생을 장애인 목욕해주고 밥 먹이고 그러면서 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영어 제목으로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모욕, 멸시란 멸시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그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총량 법칙에 따라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손익계산서는 주님 앞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다 공평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0: 오히려 치료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얘기 꽤 많이 했죠. 아직도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더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0: 추르바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제가 좀 차를 사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예. 잠깐
1: 잠시만요.
0: 세워주시면. 예, 예.
1: 예, 서비스 나가서 바로.

0: 조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아,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0: 예.
1: 천천히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0: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래가지고.
1: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0: 예.
1: 어,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0: 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할 시간은 됩니다.
1: 예, 예.
0: 아, 예, 잠시만요.
1: 네.
0: 예, 괜찮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
1: 지금
0: 예.
1: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가
0: 이제 마지막 납품하러 나가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1: 어, 어디세요 지금?
0: 지금은 이제 봉담 IC에 있습니다.
1: 봉담 IC.
0: 예.
1: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0: 지금 오산이요.
1: 오산이세요?
0: 오산대. 예.
1: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0: 예, 회사가 예, 회사가 봉담이 있습니다.
1: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0: 예.
1: 사시는 예. 곳은 오산이시고.
0: 예.
1: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0: 아, 저희는 반도체 쪽.
1: 반도체?
0: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그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1: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0: 아유,
1: 왔다 갔다.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바쁘시겠어요.
0: 지금은 예.
1: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0: 예, 3월에.
1: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0: 예.
1: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0: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1: 예.
0: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1: 네네.
0: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찬양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십하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1: 찬양대까지?
0: 예.
1: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0: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1: 다행이네요.
0: 예.
1: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0: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1: 네네.
0: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일은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생각하는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1: 찬양대를 원래 교회 네.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0: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래요. 예. 우리 변상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0: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다 보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1: 가까운데 있다가 보니까
0: 예.
1: 6개월
0: 예.
1: 방학이었잖아요.
0: 예.
1: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0: 예,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예.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1: 교회도 그래도 집 근처예요? 예.
0: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1: 회사 근처로
0: 차가 있으니까 예,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예.
1: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0: 아, 너무 좋고요.
1: 네.
0: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알아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끝까지 천국 소망 같을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0: 아, 예.
1: 네,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아, 예.
1: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1: 선물이랑 잘 받으셨고 이제 예.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2: 예.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2: 아,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1: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2: 아, 예.
1: 집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1: 아, 예,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 주셔서. 근데 그때 아, 네.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0: 나가신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요. 혼자
1: 사진이,
0: 가셨습니까?
1: 예.
0: 혼자?
1: 예, 혼자, 예.
0: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1: 예, 지금은 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바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저도
0: 네.
1: 노력하고 하면, 예.
0: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 기도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변성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1: 예.
0: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1: 예.
0: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변성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나의 하나님요.
0: 나의 하나님,
1: 예.
0: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1: 아니, 50에서 불렀던 건, 예, 일단은 예.
0: 워십. 어떻게
1: 예.
0: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1: 어여쁜 나의 형제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그게 여러 가지
1: 어여쁜
0: 버전.
1: 나의, 예.
0: 요즘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1: 예.
0: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것 같아요.
1: 예.
0: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1: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0: 네.
1: 가사 때문에 좋아.
0: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예.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0: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1: 예.
0: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늘 안전 운전하시고 그 이후로도
1: 예. 예. 예,
0: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1: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화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화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손재석 보혈 메들리, 우리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희 극동방송의 정말 메인, 정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전남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7시 30분에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으로 시작하는 찬양 메들리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성, 죄의

0: 에서 자유.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에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의 인격이 학문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는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에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고 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H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오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유난히 아끼는 물건 하나씩은 있으시죠? 비싸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거나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꾸 한 번 더 들여다보긴 하지만 아까워서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포항과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찬송가 94장 함께했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9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출석합니다. 인사 보내주셨고요. 4549님께서 믿음으로 곧 출첵합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퇴근길에 더 큰 은혜 받으면서 집에 갈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멘. 지하철에서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19님 믿음으로 꼭 믿음 남겨주셨고요. 5093님도 문자를 통해서 믿음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8517님도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출첵합니다. 믿음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도 반갑고요. 또 0720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편안하고 차분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저까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쉼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음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더 편안하고 쉼을 주게 만들어주시는 따뜻한 문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첫 찬양으로 포항과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어제는 여수, 오늘은 익산에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국 생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 무려 700여 명이 함께 연합해서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화합의 무대가 오늘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길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곧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갑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자유로운 이야기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6472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신청해 봅니다. 경쾌하고 빠른 곡인데요. 직접 검색해봤어요. 이 시간 너무 듣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곡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8527님은요. 내 삶의 이유라 저의 남편의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똑똑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이 학원 간 사이에 잠깐 극동방송 들으면서 산책 중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오늘도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세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또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의 은혜 세 곡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6472님의 신청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클레시아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내 삶의 이유라 8527님의 신청곡은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0995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곧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8527님 요즘 매일 듣는 곡인데 신청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신 그 성품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852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3874님의 신청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두 곡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앤머레이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하은의 음성으로 이어서 함께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가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바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쉼을 선물해보는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유시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ght be here tonight. You may think God has forgotten you about your situation, but he hasn't. The Bible says that we are inscribed on the palm of his hand. And heaven and earth may pass away, but his word will remain forever. And he can do exceedingly.
1: QU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0: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고 그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자유라고 하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보호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느 쪽이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순종과 절제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옭아매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넘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내 삶도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빅밴드의 힘찬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메들리 곡이었어요.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81주년 광복절이죠. 8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말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실은 익숙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이 하루.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다 해결해야 하나요? 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꽉 붙잡고 있던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큰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자유, 해방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듯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값없이 생겨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걱정을 좀 내려놓고 감사는 좀 더 크게, 찬양은 더 힘차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였어요.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성가 합창곡으로 또 앞서 같이 했습니다. 자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마음껏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5632번님이. 맞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또 북한에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러 나라들에도 다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네요. 1827번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린 시절 일본 순사 피해 다니셨던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다고. 와, 살아있는 근현대 역사 교과서 같네요.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 아, 그때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립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드릴 걸 이런 생각도 든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겠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네, 정말 우리 윗세대들이 지켜낸 이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념일마다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7710번님 태극기를 다셨대요. 우리나라가 참 어렵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참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새 태극기 거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작년에 나라사랑축제 때 태극기를 나눠줬는데 그걸 가져와서 남편이 이렇게 국경일마다 집 베란다 밖에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태극기가 있으시면 이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아보셔도 좋겠습니다. 3051번님이요. 저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아, 누구나 다 진짜 공감이 되죠? 이 걱정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죄에서 자유를, 걱정 근심에서 자유를, 이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광복절 기념해서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고 있죠. 어제는 여수에서 있었고요. 오늘은 또 오늘 저녁 7시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아, 너무 뜨거운 그 후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하셨던 분들 오늘 또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뜨거운 그 현장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1772번님이 주셨어요. 조카 오세민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주셨고요. 또 4540번님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꼭 축하받고 싶다고 주셨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84번님이요. 오늘 힘 불어넣어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네, 힘을 불어넣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죄와 걱정, 근심,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다 끌려가는 인생보다는 이끌고 가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진짜 그럴까? 근데 이끌고 가는 인생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막 뚫고 나가야 되고.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이끌만한 힘도 없었고 재주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선 에스더의 삶의 배경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0: 자, 에스더에 대한 정보가 2장 7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인가? 우선 그의 아빠가 누구인지 2장 7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15절에는 아빠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아비하일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하일이에요. 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과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하다사는 나무과를 이야기하는데 푸르른 나무 근데 거기에 은은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 푸르르고 누군가에게 진한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해서 아마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별이 되는 인생이 되어라. 문제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아였던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 특징이 있다면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예요.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누군가 키워줘야 되는데 그를 키워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개. 어떻게 키워줬어요? 딸같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에스더를 키워줬다. 이게 에스더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배경입니다. 이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회 계급적으로 분류해보면 하이클래스가 있고 로우클래스가 있다고 한다면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로우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삶을 살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부모가 없대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여성이라고 하는 것.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노동력에 있어서 노동력은 재산과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더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가? 당연히 남성이겠죠. 그러니까 여성 고아보다는 남자 아이들이 훨씬 더 괜찮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고아였으며 게다가 여성이었어요. 이런 에스더의 삶은 미래가 뻔했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가 그냥 없어질 존재. 그게 본래 에스더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2500년이 지난 지금 에스더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의 박제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남긴 아주 유명한 한마디 에스더서 그러면 이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선포의 이야기예요. 분명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 어떻게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는가? 그가 자신의 척박한 삶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노력했더니 그 삶의 노력의 결과가 왕후가 되는 거였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수하에 속하니
0: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왕후 아스디 그녀가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새 왕후를 뽑겠다고 선포를 하고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서에 따라서 127개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0: 의지와 상관없이 뽑아오는 겁니다.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이 중앙관리정부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때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에스더도 그의 미모가 탁월했던지라 뽑혀오게 됐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 이끌려가다고 하는 건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나 왕후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너는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냐면 그냥 왕궁에서 너 같은 사람이 끌려가야 돼. 그래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왕후 후보의 자리에 오르고 후보로 가서도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 그가 탁월함을 보이려고 애를 썼더니 왕후가 된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게 된 겁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왕후가 되고 싶은 열정이 강했다고 한다면 2장 15절의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왕을 알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됐어요. 자기가 뽑히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뭐 원하면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었는데 보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하는가. 내시 해계가 정해준 것 외에 요것만 써.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다른 건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뭘 더 구해야죠. 더 잘 보이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 에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국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0: 아니 지금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뽑혀갔고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답니다. 아니 뭘 잘했어야 좋게 보죠.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것도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큰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할 물품을 줬다. 후궁들은요, 이제 그 왕후의 후보자들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다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의 제1순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줬냐면 에스더. 에스더가 뽑은 다음에 원하는 것 얻은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 의뢰라고 하는 표현이 당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아니에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주고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필요하면 뭐든지 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권을 에스더에게 줬고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에스더가 가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그룹을 어디에 줬냐면 후궁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소에 에스더를 배정해 준 겁니다. 도대체 내시에게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줬는가? 성경을 봐도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스더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에서 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다 멋지죠, 괜찮죠. 근데 남다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성품. 누구한테 그 성품 교육을 받았나?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에게 양육되었죠?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가르쳐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왕후의 후보들이 잔뜩 모여서 서로가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기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근데 사실은 그 뒤에

0: 가 중요합니다. 뭘 해야 하는가? 오직 그 뒤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예,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0: 너의 인생이 머리가 되려면, 너의 인생이 위에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에스더는 모르드개를 통해 받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어느 순간 남다른 사람이 되었고 내시에게 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도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누구 같아 보이세요? 모르드개예요. 모르드개가 제일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누가 명령했어요? 모르드개가 명령했다. 사실 에스더가 모르는, 모르드개만 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페르시아에 크게 7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보통 왕후를 뽑으면 그 7개의 가문 안에서만 뽑았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그 7개의 가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이방인이라니까요. 뽑힐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이 뭐였죠? 어떤 여자를 뽑아오라고 그랬죠? 아리따운 처녀, 이거 딱 하나만 내세우니까 민족을 안 본 거예요. 너 지금 가서 민족 얘기했다 큰일 나니까 절대 입을 다물러야 된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개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뭘 물었어요? 에스더가 괜찮은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에스더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개인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에스더는 숨 쉰 거 말고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뭘 했어요? 여러분, 왕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아리따운 처녀가 되는 거,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나요?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부모님이 해줬고, 그 부모님은 또 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뭐 가꾸고 가꾼다 하더라도 탁월한 미모는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시에게 눈에 들게 된 계기,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요? 모르드개, 유다인 모르드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남들과는 달라 보이게 됐더라.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그녀가 한 일은 없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다 돕고 하늘 하나님이 도우니까 어느 순간 정말 유다인 여성 고아 가장 신분적으로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의 탑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녀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녀가 수고하고 애를 쓴 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끄는 인생과 이끌리는 인생.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겠는가? 성공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딸 둘이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죠?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 근데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레아를 얻게 되잖아요. 아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레아만 아내로 취하면 되는데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내가 두 명씩이나 더 있어서 네 명이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삼촌 라반하고, 물론 삼촌 라반도 속였지만 나중에 보면 야곱은 더 나쁜 놈이에요. 삼촌의 것을 막 더 뺏어오잖아요. 웬만하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에겐 그런 게 없어요. 더 많이 뺏어가자, 뺏어가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기죠?

야곱은 진짜 대단한 인간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가 성공했냐 안 했냐? 성공했죠. 재산도 엄청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심지어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나이 100년하고도 30년을 돼서 더 산 130살인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험악한 사후를 살았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도 보면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가 애를 쓰고 수고한 게 있나? 사실은 없습니다. 그도 고생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형들에 의해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상인이 다시 그를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감옥에 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줬더니 나를 좀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기억하니까 거기 또 얼마 동안을 또 머물러야 됐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갖다 뒀습니다.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찾아오고 식량의 문제 때문에. 자, 여러분 자기를 옛날에 팔아넘긴 놈들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들은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아마 그러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가 잘 보십시오. 당신들, 형들이 나를, 나 요셉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되죠. 옛날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자기들이 힘이 있었고 요셉이 힘이 없어서 팔아넘겼는데 지금은 요셉이 힘이 있고 형제들은 힘이 없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백만 보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 불행하다. 너무 힘들었다.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전공하는 어느 사모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갖게 되면서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남편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박사과정까지 쭉 하는 것 같으신데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힘들었던 적이 없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 없었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과 죽으려고 했다 이건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려고 했다가 훨씬 더 난 죽어야 한다 이 훨씬 더 강도가 센 거래요. 근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없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문진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당신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뭐 목회가 안 힘들어서 그러냐. 여러분들 중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힘들게 해드리리라 뭐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목회 해보니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비단 제가 오늘 길게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하나 가지고도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어렵다 아유 이게 말로 다 못할 정도예요. 지역을 뭐 새로 바꾼다 그랬더니 또 이게 어떻다 저떻다 이것도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안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마음 생각이 안 든 게 아니라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데도 죽고 싶을 마음은 안 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은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못 박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내 의지를 갖고 박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기를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난 이미 죽었어요. 난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구만 계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있나요? 못 죽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건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자주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으니까 뭘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오늘은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마침 또 잠이 안 와서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늘 또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차장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장이 저한테 지금은 엄청 큰 숙제고 고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는 늘 기뻐요. 감사하고. 제가 2022년도 미국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탔을 때만 해도 어휴, 또 돌아가야 되네요. 이런 한숨이 절로 나가는. 이제는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거든요. 왜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목회해 주리라. 이게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가 않은 게,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래 봤자 또 한 번 먹으냐, 하나님 어떻게 하실 텐데, 염려가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이끌려 사는 삶,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 싶지. 아니 내 인생이 내가 있는데 왜 내가 남이 하라는 대로 하냐. 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보는데, 그런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전전긍긍,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 길을 가라고 하고 이 길에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스스로 막아요. 나 하나님 이거 싫고 이 길로 선물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계획으로 막 이끌고 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막 숨어있고, 어느 때는 막히면 막히는 게 은혜일 때가 있고, 열리면 열리는 게 은혜가 일 때 있고, 눈이 감기면 눈이 감기는 게 은혜가 있고, 눈이 뜨이면 눈이 뜨이는 게 은혜가 있고, 그러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막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해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 의무감, 이게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언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면서 이 시간 문을 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아, 말씀을 파편적으로 분석하고 파편적으로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반복해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5월에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있었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그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아, 전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까지 참석을 하셔서 55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그날 은혜를 받으셨고요. 아, 세미나의 일정이 안 돼서 정말 못 오겠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 방송 언제 나가냐고 늘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지난주에 박봉렬 목사님 편이 나갔고요.

오늘은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은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을 하고 많은 분들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꿰뚫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자,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의 은혜로운 강의 찬송 한 곡 듣고 금방 돌아와서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에클레시아 구별되게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이제 교회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목회를 꿈꿨는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 나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잘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용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칼이라는 게 있는데 칼의 용도가 강도한테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 의사한테

때는 사람을 살리는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칼이라는 것이 누가 쓰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용도는 다 같죠. 칼이라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용도가 잠을 재우는 거냐 베개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용도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본래의 성경의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하다

목적대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용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용도.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칼로 남을 살리는 용도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왜? 실력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뭔가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맹장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하면서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의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의 검이 칼이잖아요. 그럼 그 칼을 휘두르려는 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휘둘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용도를 알았는데, 이 살리는 용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가 한 7년쯤 됐을 때예요. 7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례를 받으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거에 본질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계가 유지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안신년을 취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회자니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1년간 교회를 비우게 된 것이죠. 1년간 교회를 비우면서 외국에 나가서 제가 할 일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은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특별히 하려고 한 게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비우는데 갈 때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냥 여기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고 난해한 성경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로마서라고 들은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읽게 됐어요. 1000번 정도 읽게 되면서 얻은 응답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1000번을 읽으면 응답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결말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1000번 읽을 때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큐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큐티 잡지를 만드는 편집 또 했기 때문에 큐티가 뭔지는 잘 알고 또 선교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기초 지식은 있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도 했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큐티하고 묵상하고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뭔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와 그냥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 꽤 괜찮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에피소드고 이거는 벌써 이게 제가 7년 목회하고 7년 전이면

23년 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고 7년째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로마서를 읽을 때 설교하려고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내가 뭘 하려고 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낸다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큐티를 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글을 보면 그 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이 머리가, 뇌라는 것은. 근데 그걸 그냥 읽다 보니까 그 저자가 쓴 글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눈으로 보거든, 귀로 듣든, 어쨌든 그 책을 쓰신 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대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전에 들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자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는 게 좋아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읽냐고.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생각 외에는 그분의 생각이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시대로 구분하면은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그리고 다 합치면 그냥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를 사람들이 내용을 구조화시켜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창조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과 족장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 페이지로 절반은 아니지만 11장과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4대 사건, 4대 인물 다 아시죠?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사건, 4대 인물로 이렇게 딱 뭐가 돼 있냐면은 고정화돼 있어요. 그게 학습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딱 그 8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면은 고정화되어 있게 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성경 읽다 밑줄 긋은 것들 있죠. 다시 성경 읽으면 그게 더 잘 보이죠. 밑줄 안 긋은 건 잘 안 보이죠. 그럼 밑줄 안 긋은 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줄을 다 긋으면 되죠. 그러면 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날 읽다가 보면은 이 말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창세기에 그 내용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아브라함은 큰 사건이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건 이삭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삭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 사건이 크잖아요. 아브라함 사건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뒤로 쭉 가가지고요, 모세오경 전체에 나와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단골 메뉴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복시 땅에 언약을 준 것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사건이고, 이삭은 번제 사건이죠.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한테 큰 사건이죠. 번제 사건이죠. 그 다음 야곱은 얘기거리가 많지만 중요한 핵심을 찾는 거니까 사건은 여러 개 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것만 찾는 거니까. 네, 아버지를 속였죠. 속였어. 근데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가 정말 취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장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팥죽 사건. 팥죽 사건이 결국은 장자권을 취하고 싶은 건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스토리가 있냐면, 우리가, 그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죠. 장자는 아니잖아요. 장자는 이미 에서잖아요. 근데 명분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야고보, 저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분을 주냐면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팥죽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한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한권의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1장, 2장, 3장에서 16장까지의 무슨 뜻인지를 4대 사건, 4대 인물처럼 1장은 뭐, 2장은 뭐,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1장, 2장, 3장이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고정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왜 파악하지 못하냐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창세기만 내용 파악이 잘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사대임을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 저자의 의도잖아요. 의도는 또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성경 신학교 안 나오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할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팥죽 사건 알듯이. 연대, 인명, 지명 몰라도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그냥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연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명, 지명도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그게 부산인지 서울인지 상관없으니까. 읽는 사람은 왜? 부산에서 일어났다. 서울에서 일어났다. 근데 지도를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지. 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왜냐면 지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굉장히 뒤처졌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 창세기는 제가 학습이 잘돼 있으니까 창세기로 설명했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66권 중에서 한 권을 딱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요라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안된 거냐면 내용 파악이 안된 거잖아요. 그럼 내용 파악이 안된 것이, 아이들도 알수 있는 내용 파악이 왜안 되냐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용 파악이 돼야만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독자가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만 가지고 결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애들도 알아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이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왜 창조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의도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내용은 우리가 아이들도 다 읽으면 알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공부해야 될건 뭐예요? 그걸 왜 만들었냐고요? 왜? 물어보면은요, 교사가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어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제가 애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살수 있도록. 예. 인간이 잘살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잘살수 있도록 왜 만들었죠? 예. 이게 창세기에 기록이 안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인 것이 있어요. 하가다 읍조리기나 그다음에 시편 낭독이나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는 방법론에 가깝잖아요. 방법론에 가까운 거는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한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읽는데요.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방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은 개인적인 취향에 가까운 거예요. 빨리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빨리 읽으면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빨리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기 좋은 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사람한테 빨리 읽는 게 좋으니까 빨리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천천히 읽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난 천천히 읽어야 좋아. 그럼 천천히 읽어요. 여태까지 천천히 읽었잖아요. 천천히 읽는데 뭐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방식이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론을 찾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눈높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경 읽기가 있고 어른의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성경도 다 계단식이 있잖아요. 단계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건 너무 좋은 성경 공부야. 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기초 성경 공부가 있듯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적용이. 그러면 아이들도 성경 읽고 싶고, 어른도 성경 읽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효율성 있는 걸 찾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방법을 읽으면 되니까, 다. 그 방식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읽으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특성이 있고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이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특성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야라는 걸 설명하면서 나에게 회개를 시키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기록된 목적 자체가 그래요. 기록된 목적이 사대사건 사대인물을 설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용이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언약을 줬고 언약의 의도가 뭐고라는 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장과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장과 문맥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경외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사전체념이 다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경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100세나 됐을 때준 자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서. 이거를 순종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 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그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22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그 창세기 22장 사건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주저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내리치는 팔을 천사가 잡는 그림이 있어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라는 의도가 뭐예요?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놓고 왜못 죽이게 하냐고. 의도가 다른 거지, 의도가. 의도가 뭐예요? 경외. 근데 보세요. 뭐를 경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고. 사전을 찾으면은 사전적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 성경 공부인데 성경을 읽으면은 공부까지 되면서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가 해석해 주잖아요, 성경이. 뭘로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것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뭘 했는데? 순종했으니까 단어를 우리가 만들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만들면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뭘로 본 거예요? 경외로 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가 나오지만 뭐가 없냐면 왜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는 경외, 그 다음에 사랑, 순종이란 단어를 집어넣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45장을 읽게 되면은 이 우주가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제가 로마서를 1000번 읽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0번 읽었을 때가 10년 전이에요. 그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 3500독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3500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1000독을 하고 그다음에 2000독이 되고 3000독이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읽을 때.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게 된 것을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바울 서신이 구약을 보는 잣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목적을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보통 구약은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스토리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구조화시킨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썼을 때에 그걸 설교라고 합시다. 그럼 설교 본문이 전부 다 구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에 신약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써지기 전이니까. 근데 써지기 전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그 성경이 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전부 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 구약에서 이미 말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목적을 찾게 된 제 체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냥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천본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와, 보세요. 비타민을 섭취할 때 음식으로 먹는 거, 알약으로 먹는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도 있지만 맛을 못 느껴요. 비타민C에 대한 걸 알약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C에 채소에 있다고 쳐요. 아니면 과일에 있다고 쳐요. 그 맛을 못 느낀다고요. 신앙생활이 맛이 없다니까요. 왜 뭐가 없냐면, 성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삶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무슨 힘이 없냐면은 이 지식이 힘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지식들이 많은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창세기 얘기하면 다 아는데요. 에스겔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저한테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한 시간 동안에 에스겔을 얘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공부 말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에스겔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학습을 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정집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요.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소선인서 중에 한 권을 읽어요. 읽고 나서 한 권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요. 성경 읽기의 방식은요 무궁무진해요. 다시 말하면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연극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암송할 수도 있고요. 큐티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게 읽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암송을 하려고 그러면 한 절씩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송은 한 절을 읽는 거고요. 큐티는 단락을 읽잖아요. 단락을 반복하잖아요. 묵상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기라니까. 읽기를 반복하면은 분량에 따라서 그게 물론 약간의 기교가 있죠.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읽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될 때에 암송은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읽기에서 말하는 통독은 통으로 읽는 의미예요. 읽기는 읽는다는 뜻이고 통독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 속독, 통독, 통독이 방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은 다른 의미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통독이라는 거는 전체를 훑어서 읽는다는 거, 한 번에 쭉 읽는 걸 통독이라고 해요. 그 통독의 그 의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분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자 의도 그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다음에 지명 인명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절대 모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막 읽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 내용을 자기도 몰라. 자기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려워서 못 읽겠대. 자기는 애들한테 막 읽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쉽게 쉽게 읽어요. 왜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얘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돌아가면서 읽고 그 소선지서 한 권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련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는 책에 걸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읽다가 나는 이게 읽으면서 머리를 짜는 거죠. 읽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은혜로 정해야 되겠다. 그럼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은 아무 대답 안 해도 창피할 게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걱정인 거야, 이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난 거야. 이 그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이 바벨론이 나오든, 거기 지명이 나오든, 인명이 나오든, 그게 아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 연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공부하는 거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그냥 왜 하나님이 화를 냈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냈는지는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물어보면 되지만, 일단 자기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다. 지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딱 성전, 성령, 거룩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에 40장과 48장까지는 성전이 나오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날짜별로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파괴된 이후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에스겔을 왜 썼냐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에 에스겔에서 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마른 뼈가 아니라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닌 이상한 성전인 거예요. 새 성전인 건데 그게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는 의미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는 건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건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방식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처음 읽을 때 요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에 따라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그럼 방식은 당연히 중요하죠, 방식이. 왜? 나한테 맞는 걸 채택해야만이 나는 시간이 바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 때문에 읽어진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분의 주체가 돼서 그분만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읽든지 상관없지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머리와 방식이니까. 인간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일든지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놈은 기도를 줬는데 어떤 용도로 쓰지? 근데 정욕대로 잘못 구하려고 써. 그럼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안 되겠죠. 많이 하면 될까요? 많이 응답이 안 되겠죠. 우리 그것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성경이 주체가 돼요, 이렇게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기록된 걸 제가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성경 전체를 제가 읽고 의미를 문정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주어예요, 성경이.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요. 경외는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도 또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외보다 쉬운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이 순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뭐하고 동의어가 됐어요? 사랑하고 동의어가 됐잖아요. 문장과 문맥의 구조 속에서 단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신명기가 계속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읽다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인데 신명기에서 말할 때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는 시내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산인데 거기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원래 구원.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시제의 차이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막 이 오도 만들었냐면 이단도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구원파도 생기고. 근데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구원에선 구원의 완성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하신 분이 사람의 시제가 갇혀 있어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원,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발생해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긴장감이 현재, 그렇죠? 현재가 구원의 삶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창세기 얘기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보세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면은 문학적으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이 시가서니까, 선지서는 뭐야? 선지서. 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 말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말했어요. 그게 누가 보면 24장이에요. 27절과 44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요? 구약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이게 제가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왜 제가 바울 선생님 쪽을 많이 읽었냐면 구약의 정통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신약성경을 대부분이 다 썼어요. 그리고 다 교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가 구약을 배경으로 책을 쓴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게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사용해갖고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글도 대단하지만 이 바울서신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플러스 복음서는 뭐예요? 초림의 구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구원이 발생한 거에 내용은 복음서까지예요. 그렇죠?

0: 그런데 그 구원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도행전. 자, 보세요. 구약 전체와 복음서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삶이 발생해요. 현재 뭐요? 사도행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는 구원의 삶의 기준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뜨면은 구원이 발생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순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믿어서 순종. 이게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장, 제가 왜 로마서를 자꾸 강조하냐면 로마서 1장과 16장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지.
1: 네, 다시 봐도 큰 은혜가 되는 강의였습니다. 아,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의 성경을 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실황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몇 자만 보내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한 안내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행의 장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현대 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장로님과 익산, 군산, 전주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을 더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 오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고풍스러운 부채춤이 어우러져 한복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 이곳 익산에서는 1919년 4.4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만세운동을 역동적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며 독립의지를 가졌던 독립군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1: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3월장단과 전국 어린이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 무대는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 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0: 기독교 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빛나는 한국,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여깁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선보입니다.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 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 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토바봅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한떨기 꽃, 극동 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목사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한 부탁. 전쟁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복음방송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종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HLKX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을 재현한 무대 함께 하시죠.

무대를 채웁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극동방송 70년 방송선교의 발자취와 복음의 열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0: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것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합창 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마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사랑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벅찬 청취 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위에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때문에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환난 날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요새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국의 대표적인 CCM 밴드 딜릴리어스의 곡으로 The Happy Song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후스토 알마리오 그리고 에브라함 레보리얼의 연주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이어서 We Worship 이렇게 세 곡을 연주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토알라 페리스의 곡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곳 Where He Leads Me 그리고 이어서 어쿠스틱 월십 음반 I Believe in Jesus 중에서 예수 사랑해요 알렐루야 그리고 알렐루야 to the Lamb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동안 썸머 스페셜로 예배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찬양하니 더욱 감사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성산에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네, 오늘 첫 곡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10편 9절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산에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녁, 그런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려온 찬양 많이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Evening Praise.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은 힐송의 Made Me Glad, 내 기쁨 되신 주, 그리고 In His Name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니스네임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힐송의 Made Me Glad, 내 기쁨 되신 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브닝 프레이즈 홈페이지도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 편리하게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나의 하나님, 심영준 목사님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함께 여름철 폭염 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폭염주의보와 경보 보통 언제 내려집니까?
1: 네,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0: 그렇군요. 폭염에는 주로 어떤 피해가 생깁니까?
1: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탈진에 이를 수 있습니다. 119 응급서비스를 이용한 폭염 환자를 분석해보니까요. 무더위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농작물을 관리하거나 운동 혹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더운 날씨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선로 이상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전력 수급 문제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덥긴 덥지만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자,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분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지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은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 밭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햇볕이 약한 아침 저녁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산업 현장에서 혹은 건설 현장에서 야외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나 머플러 등을 착용해서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무더위 휴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의복도 딱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밀폐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면 환기장치, 호흡장치를 착용하고

0: 밖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를 두고 작업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1: 네, 지금 개인이 또 준비하거나 또 사업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정부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구급대에 얼음팩이나 조끼 이런 응급 구급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고요.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또 이장, 통장 이런 9만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구간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선로가 변형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 네,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어도 사실 집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가 없으면 더위를 견디기가 힘든데요.
0: 네.
1: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한 3만 6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건소, 관공서 이렇게 에어컨이 갖춰진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저녁이나 휴일에도 운영을 해서 열대야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을 하시는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무더운 날씨에는 사실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0: 네.
1: 더운 날씨에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또 정리해 주시죠.
0: 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때는 쉽게 피곤해지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른 저녁 시간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 또 너무 달콤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창문이 닫혀 있는 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남겨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노약자는 바깥 활동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축이 머무는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창문을 열어서 선풍기나 팬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축사 소독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돈사나 게이사 천장에 분무장치를 설치해서 복사열을 방지하거나 물을 자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 FABC 재난대비방송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폭염주의보와 경보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편 기자는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Terry McAlmon의 I Sing Prais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크시아나님이 작은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우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롬갓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과 또 저와 이 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의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내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 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 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컨티넨탈 싱어스 이 노래 이 찬양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성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화계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자,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아,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 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남성 듀엣이 소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목도 있고 소리엘도 있었고 노래한 어부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위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With의 오 놀라워. 'Come and See'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이비 쿠의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 쿠 구현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철로 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 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로 역정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그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정현의 달빛 가스펠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거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에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주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애썼던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형 제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0: 승부전환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져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0: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내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 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살이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아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원숭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강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남 1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침돼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쌀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펑펑이 가루라고 속도성 가루도 해야 되고, 제가 억척스러워가지고요,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사랑도 받고 크게 욕 먹은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소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물자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이 행군 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 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행군 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 두 톤 정도, 그리고 콩 한 100kg, 저 기장 이런 작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길목을 막아놓고 단속원들이 지켜서서 식량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량을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겁니까? 나라에서 종자를 줬냐, 비료를 줬냐,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곳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도둑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곳간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떡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쿤독에 북한 독특구거든요. 한독 재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떡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서는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쇄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전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살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거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보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 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한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세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랫 동네 안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랫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촌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지요.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힘찬 두 찬양으로 함께 복음의 메아리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

0: 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에 잔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조선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설이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놀이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로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발

0: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 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떼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1: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0: 네,
1: 흔히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0: 네.
1: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0: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0: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라고
1: 네.
0: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0: 네.
1: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0: 네.
1: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0: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갑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을 치면 있긴 하지만 네.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 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네.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손전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네.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그쵸.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아.
0: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1: 네.
0: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과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의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링케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십일조도 안 냈어요.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군인, 잔인한 사람 중인 군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음이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부르짖었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심정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0: 소매만 하늘에서 매일 것이여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0,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이제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큼한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예,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웬이라는 사람이 말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빛을 회복한다는 뜻으로 어두웠던 일제의 간혹한 탄압을 견뎌내고요. 마침내 나라를 되찾아 빛을 맞은 날을 의미하고 있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꼬린점을 놓친 마라톤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도란도 피에트리는 결승점을 1600m 남겨놓고 선두주자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자 스탠드를 꽉 메우고 있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머리와 팔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트랙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던지 방향을 바꾸어 결승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불과 100m 앞두고 허물어지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부석에서는 급히 의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심판들이 달려나가 그를 부

0: 충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로 상징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혈통과 가족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들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로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0: 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1: 마음 속에 군심 있는 사람 주

지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해남도에서 온 리금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히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걸쳐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밖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이 언제 되겠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꼭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내주시고 마음이 아플 적에 군위로 되시며 괴로울 때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삶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구분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립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해방의 참 기쁨은 종살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참 해방의 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묶임과 상처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깝지 않은 희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동지역에는 김용환이라는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안동지역의 명문가 후손이었던 김용환은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해 명문가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놈이라는 뜻의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김용환은 노름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노름판에 모든 돈을 걸고 승부를 했습니다. 돈을 따면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돈을 잃어도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름판에 돈을 쓸어 담았지만 김용환의 가세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용환이 다른 유흥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환이 죽고 나서 지금 가치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이 독립군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름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고도 평생을 파라코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김용환은 조국이 빛을 봤으니 나는 억울하지 않다며 끝까지 세상에 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바탕으로 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복음도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 자유와 부흥을 빛과 진리가 필요한 어두운 곳에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의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며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테너 장원상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래는 첫음이 있습니다. 첫음을 제대로 잡으면 그 다음 음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첫음이 조금만 어긋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무리 열심히 노래해도 노래 전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찬양 풍경 서머 스페셜의 더사랑 지구촌 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첫음을 다시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첫 음을 맞추면서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의 첫 음을 하나님께 맞추며 찬양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주 없이 노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전학기나 노래를 들었고 시험당이라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카스테이프에 녹음된 곡을 반복해서 들었죠. 드디어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막힘없이 불렀습니다.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불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피아노로 첫 음까지 들려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의 이유를 알게 됐는데 연습할 때 사용했던 카세트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 있었던 거죠. 테이프가 정상보다 느리게 돌아가면서 음정이 낮아졌고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 음을 계속 따라 불렀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라고 완벽하게 노래를 외웠다 할지라도 첫 음이 틀리면 모두 틀어지기 마련인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높으시고 돈 바꿔준 자들을 내쫓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에 쓸 짐승들을 파는 것과 또 돈을 바꿔주는 것은 당시에는 멀리 서는 사람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필요가 본질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장사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그들을 내어 쫓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는 순간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처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첫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첫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답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했는데 어느새 사람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어느새 내 생각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납니다. 그럴 때 더 크게 노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첫 음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의 첫 음을 맞추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하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모짜리가 되고 선교의 모짜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빛을 되찾은 날이죠. 오늘이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고 자유를 얻었다. 광복이라는 뜻과 참 맞는 말이죠. 빛을 되찾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억압의 땅에서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자유를 되찾아서 빛의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 제81주년 광복절 8월 15일에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 가득 누리시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만 들으면요 제 마음이 막 얽매이고 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 가운데 해방을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라는 그런 찬양들 많이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행복해지는 찬양들 많이 나눠주세요. 또 그 찬양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마음들을 선물해 주는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770님 문자 주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아, 이 찬양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께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료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함께 하실까요?

0: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내 마음에도 자유해지는 해방케 되는 그런 찬양들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빛이 탁 켜지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찬양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52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신청합니다.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참 매일이 달라요. 어제는 거뜬히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또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또 내 힘으론 갈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맞이하셨어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아, 오늘의 숨쉬는 순간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이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6528님 또 많은 우리 듣고 계신 행복 가족분들 모두모두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8월 1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많은 선택들 앞에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이 때로 세상의 눈에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에도 그들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 속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선택하셨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다 닿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신 빛으로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빛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해주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 속에서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감격에 찬 광복의 아침입니다. 먼저 바이올린의 애절하고도 강인한 선율로 신영순 작곡 거룩한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곡의 배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모두가 배임을 당해도 끝내 남는 그루터기, 즉 거룩한 시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이올린 백샤론, 피아노 이화영선의 연주로 거룩한 씨의 제1악장을 감상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모두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 같았던 상황에서도 국경 안팎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과 지조를 지킨 선조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씨였으며 그 작은 씨앗이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라는 푸른 생명의 싹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씨 이학장입니다.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 등의 위협 속에서 국가적 파멸을 향해 가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기 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거친 유대 광야를 헤매던 혹독한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며 하늘을 향해 노래했고 그 눈물의 시편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예배 음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종대왕 또한 그러했습니다. 눈이 멀어가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사대주의에 가로막힌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도 세종은 중국과 우리는 풍토가 다른데 어찌 우리 음악을 쓰지 않고 중국의 음악만을 따르겠는가 라며 홀로 깊은 밤 편경을 치며 음고를 맞추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심었던 그 집념의 씨앗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과 한글이라는 찬란한 결실로 피어난 것입니다. 구루터기만 남았던 이 땅에 다시 푸른 생명을 피워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거룩한 시 마지막 악장인 3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처럼 세종대왕 역시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두 군주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 신용순 작곡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암흑같았던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나라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눈물어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하늘의 공의와 사랑만이 영원함을 노래하는 이 웅장한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은 우리 모두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당당히 수록된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해서 8분의 6박자 중중머리 장단의 흐름은 우리 민족의 심장 박동입니다. 한국 고유의 숨결을 품고 있는 장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현악기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종대왕이 우리 향악의 장단을 살려 우리 민족의 노래를 만들었듯 작곡가 신용순 역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속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숨결을 이 찬송에 녹여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음악목사 신용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매주 일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앞에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은 쉽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계명을 들으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주신 의도는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10계명의 앞부분이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10계명의 뒷부분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공동체의 기초를 세웁니다.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말씀합니다. 7계명은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8계명은 이웃의 소유와 삶의 기반을 보호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가정, 그리고 소유, 이것은 여러분 사람다운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몸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소유인 재산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의 문맥 속에, 맥락 속에서 이 10계명을 바라보면 제8계명은 단순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 정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노동을 빼앗는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제국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부리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 가정을 지켜주고, 서로 소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내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이 이 10계명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절도를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언약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 많이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은 빼앗지만 교회는 공급하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8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물질관, 우리의 노동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책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 앞에는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거나 아니면 돈이나 물건만 훔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8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가나브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 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훔치고 납치하는, 즉 유괴를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여기 납치한 자가 할 때 이 납치에 따른 이 단어가 8계명에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도 사람을 유인해서, 즉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자를 죽이라고 엄하게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훔치는 죄를 이토록 무겁게 다루셨을까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즉 사람을 훔치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존엄과 미래를 통째로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8계명의 범위는 단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데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땅에서 도둑질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당하여 지금 애굽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의 대상은 재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유를 훔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훔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훔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시간과 수고를 훔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도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어지는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품삭스를 미루는 것도 도둑질의 범주 안에 보신다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의 형편을 이용하는 것,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것,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 이 모든

은 것이 팔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품삯과 재산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누군가의 한 달 월급에는 한 달 동안의 시간과 수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소유한 집에는 평생의 전략과 땀, 그 눈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업장, 누군가의 가게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흘린 그 수고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 하나를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일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죄인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오래전 1936년 미국의 한 잡지 표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풍자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저울 한쪽 건드리기입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정육점에서 주인과 손님이 닭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울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서로 어려져 있습니다. 주인은 몰래 저울 한쪽을 살짝 눌러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 역시 손가락으로 저울을 살짝 떠받치며 돈을 덜 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상대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자신이 속여 이겼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 다 도둑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을 풍자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본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 그것입니다. 확장해 보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깨를 부리면서 월급만 받고자 하는 노동자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불량 상품을 정상 상품처럼 파는 상인도,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직원도, 정당한 세금을 속이는 사람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집 담을 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조금씩 빼앗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둑질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욕심이 먼저이고 도둑질은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8계명의 뿌리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훔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훔치는 것입니다. 빼앗는 행동 전에 우리의 눈과 생각이 먼저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 단순히 돈을 많이 원하는 마음, 그것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나를 다스립니다.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직은 양보되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그 결국은 도둑질은 자연스러운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그래서 멈추려면 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도둑질을 멈추려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이 시대는 도둑과 도둑질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의 도둑질은 매우 진흥화되어 있고 또한 합법을 가장하고 그 제도 속에 잘 숨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행하고 여기던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과 창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표절의 문제나 불법 복제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훔쳐 이익을 취하고 또 실적을 부풀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야 할 시간에 게으름으로 시간을 훔치고 있지 않는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제8계명의 빛 아래서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 도둑질은 돈만 빼앗는 죄가 아니라 도둑질은 신뢰를 빼앗는 죄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게 되면 그 회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논문을 표절하면 그 학문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도둑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8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한 공동체, 교회는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 교회는 맡기면 안심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제8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즉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노동하는 존재, 인간은 일하는 존재, 호모 파베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일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일구며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이 일,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은 우리 하나님 창조의 산물인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 노동이 고달파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동, 일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태백에 가면,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가, 토레이 신부가 세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 입구에 가면 그 예수원을 대표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동,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제4계명이 우리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계명과 8계명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일, 노동을 존귀하게 여기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보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동일하게 역대상 29장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통장도, 내 집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엄밀히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는 마음대로 서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뜻을 묻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목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헌금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8계명은 우리 모두를 정직한 청지기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8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는 세금 제도를 당시 엄연히 있던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르쳐서 합법을 가장한 도둑, 허가된 도둑으로 그렇게 부르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케오의 회개는 감정으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실천되고 나타났다는 것이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배상의 원리를 따르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이 단순히 그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손해와 상처까지 책임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너뜨린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사케오처럼 돌이켜 삽니다. 갚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의 변화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구원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제8계명의 계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도둑질을 멈춥니다.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구제,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8계명 앞에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8계명을 바울사도는 크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말하죠. 더 많이 가져라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많이 나누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 몫을 단단히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몫도 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만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생계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통로입니다. 수입은 소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속에는 세 가지 몫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바꾸죠.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좀 남으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더 나으면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돌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몫을 감사함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죠. 고로 청지기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제8계명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저울을 살짝 누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훔치고 신뢰를 훔치고 명예를 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로 이 제8계명의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0: 사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삶을 살라라는 적극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한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맡겨진 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광복절 아침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시 그 빛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요. 기쁘면서도 이 광복절 아침은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광복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그늘이 싹 걷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빛과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모닝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영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